0: 여 기약 충종을 정님을 결사 공의하리라.
1: 이것이 우리 군대의 신념이거니 국민은 이 신념 지니고
0: 경영을 지니고 결사 공의하리라. 기약 충종을 정님을 결사.